0: 보빈! 보빈!
1: 약간 갑자기?
0: 보빈! 보빈!
1: 약간 갑자기?
2: 자마자 아하이가 한마디씩 이신심에서 그냥 들었어.
3: 담배락하니만!
2: 멸을 해야지라. 그러니까 그렇게 아가분에게 가물을 질리고 있는겨.